0: 네. 네, 안녕하세요.
1: 네, 난 유저 유대주시라고.
0: 네, 지금 저 정했어요.
1: Space.
0: Yeah, Karen.
1: Oh, back in the hall, back in service.
0: Perfect.